0: 이야 말아야 이츠아이 테크라 아 헤이요 웨이
1: 예 가봐야 오라기 친오빠 또 와야다
0: 아이
1: 아 아리아나 게테리테 고에게
0: 아이
1: 오케이 츠쿠나
0: 가토 오빠 토끼 보이 또리파 가토 오빠 토끼 보이 기타풀 마나와 가오 아이호와 치키테롤 한나 도이와치라 도이와치라 바카피 치키테리 토호이웨이 바카피